주는건너란사랑으로수놓아진별내우주와너다른세상을만들어주는 girl 너는내별이잖아예후주니까지금이시련도